0: 来你为求自发，搞到胡天胡
1: 大宴，
0: 我系屎屎一样，连火冚连蜡都拍脚，你就乱犯呢无为嘢，你难道得咁交关？唔知输尽了几多金钱啊！我真无眼，哎呀！